0: 사진을 마치는 소서 쇼팩스만 무심한 대학가라 공부도 하시는 스페셜 모니터리아 우리 마음버시 베이지 나가지 않도록 하십니다.
1: Prenez l'air des vacances, camping, musique et bonne humeur. Vous écoutez ici